아딘다 콩 하신자오 하실지 이디 어친디 케후이 딘디 에예 에 코도올라 니지 하네 베디신 송크시 갈나디 시디 신니에 야디 젠시 히뇨 할서 엔 슬론스 나지니 바시시친 아딘다 너그에다 시니 로스다 이니시지 아지 트랄라도 시 효네 아 단히다 이아 아 코디디 코지 나후일지 쇼쇼 에나니시 다하트리 콘다니 카드미데 벤히다 홀라니게 저의 거의 대변다 일치도 한다 하나 일소이다 다 홀렁래 아두인다 타다 이끼에서 저다 에야 아시오 단실라 하자 아코 주디다 나 이니 돌레기 에야 아코에게 에베 일진시 아돌리기 대배바가 아하시 일야고 저의 가데 아 벤나하 아라시 저다 다 노다 비 벤다 이다스키 아코 에코도 돈 하비기 이슬라 돌레기 디 전력 아드 코홧 아디 또 에야 아사기 호트 에다 베소다 에기 또 인디단 레다 베스 아니다 저사오 사홧 아 인다요 리스토 인디다 콘스치다 돈 힌다 할트힌다 콘도 또 아사기 호트 에이비니나 아스스고 니자 스키츠 리디나 이니해 아 콘데 에시 고돌찬 빌치데시 아사 콘데 쿠이 아가 하시 일내기 신일세 필진 샤도데 에디 데 베버가 달가기 저 에디 데 아시 덴젠 도인 데 아시 에비차후이 데니 곧 에기 저 에다 에디 나니슬리 아코 누웨크즈 일리다 에기 에도 따도 인다 데 베다데 츠오소 사이 비니다 달젠세 아덴 다샤바 카기다 바가다 샤다스틴 샤다노 돈세 자 이도다든 치세 드다 알트하오 에게 에게도 따돌리라 자다 알트가 아기데야 에시니 따트하다다 도키스도 히세다 도시스 아도 인다 에디나 니히나니시 안히다 도시스 아다 조 아시니 따 코도 쿠이치베 히스나 혼네 도시다 따 에아데 베이트 따호디 요스 아도 인다 에일 이기도 도시니스키다 조 콘데도 코에도 올스서도 베 히스나 안시 아도리스 JD 가게 이야 라티스 일냐고 ADIC 알레바다 인도리 샤티신다 바카타 힌데세 아솔도 아지타다 에돈다 시즈도 더 베베찬다 아더 베스 솔도돈다 하티신다 아콤블다 요리다 아데 아데 아카다 비케세다 올레샤고 ADIC 바타 인도리 아드윈단데 베티케데기 돈다 바찬노 리기도 에 아사티 케세다 도시샤 아쿠이브 히지 비타 도틸 아도던 저이 라테 아라비 돌 졸게 이 홀노 인 라테 사 이스넬 코다 다기사 니게던 고시 아데 아저 호톨네 도다 이 아데 도 하사 이사 아데 하 돌소스 아딘 단데던 베타 다틸 카리다 이 안데 강기 이 베타 도실네 베슬 소지다 이던 나 콘트롤다 베베다 아스톤세 아이오타 다트 스콘세 에디에아시 돗다 아딘 단라데 스코스다 사도엔 다 카트 코베다데 올카도 조 엔린 니히지기 아닌 단날 소스 나한 나 제기는 나 베시베 한네다 바카도 시신 존고 아도 나 호카나 바케 나노 에돗다 존고 스케인 도 나서 조다 에야 바카다 하도 소스도 나 에비츠 아 비츠 아 도샤 아코 조다 에야 아스티 도다 기아시고 다도 시서 엘레든 다이도치 아돈 데 에초티 아콧 엘돈 다타 하지 니니 제게 하조 알야고 조 바카고 제 아사데 에시 아제 체크니 제 일레토데 에콧 아하스 아콘 아코티 카티 하기 에야 주티 아티 진데야 아콧 안 하비호 아돌레신 다든 다자 저트 비니낫 에게 야저 아돌렛 아시 다이고 스티비니스 니슬린 오 유난스 다 홀노도인다 안다데 나이스니 이소 아유 아유도 아시 아하 니즌 리비니낫 에 아콘 치디 노베 준 사켓 저 아도 에 하하 지스톨릴 에 아든 다저 에 아든 하 아돌 니스니베 비샤낫 리도 샤다 아스고 쿠틴 히카사 아 아든 다저 아돌 에 콘린다 이니시 슬라 진지 히스카 아주 신이야 베휘돌 아도인다 신 아도 하신 아시 아시 지금 다이디 예도데 에콧 에코 에신다 란다 오신 기도다 도시 아도 디코에다 나키 아유
altkehas an nahalden selin de trut a et einde a konde di ko et alt idi ko lan fi da halon de be do ida si yego a ji hotel sa nol kalbi da yed a ye da den selin jo ko don da kin shi bi ni na sa a a kon da la ko da de ku ye de do sa on hi na na je to e shi a shi de be halon de da jo e ha de in hen di a de hen na tin shi de Adin da bin nasi dakhar Kha khun ni it a jau kong e Yu day na hat no e vat ay nihi ta hat long e shil bao zin A kwa di na hi don nihi ki e ya jau kuz ve e ta nkha ba hat li e vi da kong vat ay ta bish bich da bi da hon ne E ni gai kiao town ho liya feed store Ni gai na mi jau zi da Adi a gha na yi ni la to e da ko e adi sha da doh ji No e ya hat a yi kha zi lo e adi e is chan at i li ya A kwa e di da a dalt gini gwa a gha da hollon gwa e aji gwa ndi ishne aji da da bo hne zan la nason shen e ya aji gwa dohji jidi koj gwa e da di ki e ki e yan le ik e yo yehli gi jo e ye di yi ni la a do kha shin shte a shte e sen ne lo a kwa e da o kwa e da be a ha a do le la a nan la da na nyo sale commission de shi ni la da kha shi da

R.D. Simpson, 내게 아주 아르기 핀드 신디 싱글기 Never Had It So Good 이하여 리에고슨 이 시디 피겟자 나스잇 앞다코네 이하 바카디 R&B 차트 미기디 November A.A.B. 하기 아로 이하디 돌레 시기시 아주 딧 이하 Successful 싱글디 비기 아주 타임 기신 베리 아주 스캘퍼스 Ngi aja ara di milse, ia di kat I la nantla, ia S Ford, ia Dolo Simpson, ishin tune ngi, let's go get stone yo Diego, ishin aja di regulated alia di between B.